0: 산악이 땡왕하고 등록방이 땡왕하고 못하겠고 난도의 부모님의 판비리 나이미 많은 우리는 안에 서직 아니 도공 타바니 아무한테 밀어보면 덤니고 왕은 세자만 싸나 마이게이 머리 순간이 반가 이봐 셀랑아 보관을 녹여주겠고 신우이고 왕도 무섭고 뿌리를 양푼다 한다 사링마판 타이밍에다 사링마판 타발라이 농호모우 링딩에다 농호모우 링빌라 싱호이고 신사철고 라이 싱나 누비 싱야 땀나 수원을 발리빌라이 마산호이비에마 콜몸라고 펄피비에마 꼭누꼭을 내리면 턱을 내리고 마빠지 상가 나오고 도야 라파 란정 터보네 마몸랑에 비하면 터부농태리머네 시오이봉오에 비하면 머리문 판댕이 부담도 아왕마기를 가입을 세라
1: 마호사기 파자바다나 탈라바 말레임다 아니 슈다바 미요이 가야기 닝나팜 오이리바 이레이박니 에이코이기 다이방 뿜바 미컵톡두나 이레이박기다막 레이프두나 타우나링젤 우틀레시 산티 이리 킥두나 이레이 바키다마 누시바 파우젤 제레시

마당 으스다 예가이로 산독초벌루즈리 나시기 예가이로다 로코초키바 세이석부싱디 베나 예가이로다 닝타우섬 코몰싱 이말레박부세 타자베세이다 이세이 세이링 세이석룹기 세이석부싱 세이링바 징탐 나바간다 라이솔 이세기 세이석바 아노우범 로시타 샤르마 세이링바 로이탐 찬드르마니 라이솔 이세기 애니슈바다 하이캄 로켄드르싱 세이링바 히담 이보초부싱 라이솔 이세기 아로이바다

란톡절이 사이언스 매거진 나시기 더럼다 탐절이 타다 아르테미스투기 콩젯 아마디 바르키 에너지 섹터다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하이리비럼 아시다 닥터 사랑 템사나 조바 디푸티 제너럴 매니저 마니포르 스테이트 파워 컴퍼니 리미티드 MSPCL가 에코기 미호 라이촌다 칭탐가 우나두나

0: 아이 쭈아이비가 사고는 행리바 미워 싱부 한탄에게 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웡싱아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기 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오르바 미워 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라바 미워 싱다 따티 따오이는 더우바 마코이기 마랄마 돈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ngbigani. Online a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the Sangl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the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Good morning, Manipur. Hi, Matangda. Film is can be rubbed. SMS amamup lokotari. Can be rubbed. Film may chak. Say sakli bi lashram mema. Sayring ba bankashar mamadi. Sayrang ba ahibam Shyam Singh. SMS thabi rubbed ba miyoina. Thau balatok pomdagi. Akoizam binoyamadi loinabi premila.

한절이버 이세계 시글루이네나 굿모닝 마니프로기 타우람 란톡쳐바 마당스다 루센저리 타우람마세다 세로기아비키바 아마디 타우람 따비리베싱부 타갓바풍독저리 동안동안바 타우람가야 산독토나타 한절이버시 아가슈라닌펄기 FM 상하이 채널드기니 하우직 란톡저리 필마마기세 타우람마세다 탐저리 미라멤차 필마세기 동안동안바 이세싱 아한바다 따비르시 라주 사다난다마디 나오보이 세이석바싱에스기 건조다 수레스 히당나 세이링바 비세 무랑팀나 세이랑바이세

마당도 묵다비르시 사다는다 나오보이 로시비 나마디 난데쇼리 세색바싱에 쓰기 건절다 슈레 세당르 세딩바 비세 모양 템나 세당 비세

미라멤 차 품식이 동안 매 세이다 마탕다 묵다베르시 마이밤 로시빈 안에 석바 슈레스 히덩나 세이링바 비세 모양 팀나 세이랑 비세

사람 음악이 있습니다. 미라 멤차 필름 쓰기 동안 비세싱 란톡쳐봐 마당에서 들을 센저리 아가슈아니 인팔 하우직 마니프리다 마루이바바우 다비르시

0: 아씨, 아 몰라 얘네. 미기 누비 셴비보다 타보야쇼 암자오리시고 그리기노 강대원이.
1: 와니든 하오나 떠블라케라 태비야.
0: 오오, 야니 떠자라케.
1: 나 시디케 암요라바 태비야.
0: 당기야. 아이 비크라바 두간시나부 테 암요온도리노다. 보수님 티즈나 하빵암데. 좀 힘나봐야됩니다.
1: 또또 아두더니 아이는 응원다 한진 하이리부도 아이기 마룹 사봉 없애 야암나 파바니 낭기다 먹이 부는 거이다 원소 팟다는 뭐 실로이네 아이는 하이비시 타정네
0: 따문기야 와팜두기 워르디 나하는 와리 파자나 사나 크라바두니 마두기 워르디 아무 호동나라 검시
1: 낭나 라나 라우리니 예고이 아이기 마룹시 눈비레이키드레 앙앙 아무가 막았다 레이브니 마시다 앙앙도나 이스군 잘람다이다네 마누 와즈부도 마두다이 코이메야 문나 카나르가 와시 멍온다 호도 루바니 마시다 마나가 하라오 야키베나띠 에이기 호직 오이리부 피범시다 까나나부 야비를 까대기 하이리브니 네 마디
0: 호이 다만기는 딱 비리도 아좀바니 에쇼 강제 누비야오다나 윤반바 하이바세 양바람가니 아두부 나절기디 하이자키보드나 아로이바니 와로비도
1: 아 파레세토이비 넌 아로이보이나 암극당가 큰코 아두가 무릎시간에 아싱보아리도 나약당 사나라모 에 뭐로
2: 야이 뭐
1: 나시디 아로이보이나 사나비로 아이네 소아이다 포넘다 떠오르게
2: 아 털기 아이 까리하니 하이기도 하이도 칸기 아유 왕왕 우스가야 할게 아두가

0: 하이 마 누가 안지 항들이니 미는 강렬히 부시부수 미드라네 나랑 맘미 맘미보다 누파 아마가 가리 마사 아마 일라가 내가 무슨 데서 미나 위 하이브라 레미 나 위 하이브라 아홉 판 마랑가 강보떼다 마락라가 아생보도 강러바이드니 마부도 관시 부 항로이도 바자라네 나하게딩하는가는 수 항분이니 떠오르시 미나 강렬하바 하이세 로이나바 나트라수네 카라마 카이디 숨라바니 농시 세트나 우나링과 하우나데 하이나바 아할라만기네 파우루수 레이디 하나
1: 이동자 까리 레이디 폴로게 하이브로
0: 라우로이다 오이남기 루홍보두기 포잉세 나나 카라피라 모아이드나 락리니
1: 오 아이슈 루홍보 잔나바기 리콘 카라 송와이루바니
0: 아
1: 땅팅도 그래 어 야니 이동자 아이 비제람게 아두 아이 통생 따항기기고
0: 아 Luhongbado, ay di sa pangamloy daw rin. Sese, lupa sa mga kagse, inamada po yung ngamo ko.
1: Oo.
0: Aduga, wama na.
1: Kaliwa noon doon siya?
0: Ay, natarag liba pa ako si Bu.
1: Eh, kalipa?
0: Nati, nang mga rang, mami-mami bata no pa amaga, gali masama ilaga. Lerak masinda sa minahawi haibra, limit nahawi haibra. Amok to'y bapati ang daloy huli niya. Masibu kam daw kung sumabray ba?
1: Oo. Jumeh dong cha.
0: Ha, Jumeh. No patu di kali lam dagi ya.
1: Uli pok dagi ni hai.
0: Uli pok dagi ya. Eh, kali no toy bi nang na pamis ya. Aduga nang ka kang na budi kaya ang kuira ba ha.
1: Ngarang kang tanya kay no.
0: Ha, ngarang dagi ya. Hari hari hari. Adu di mina hai ni ribu si di Jumeh dana.
1: Hei ma, indom cha sulah na sal pikir dore. No patu di gari ho kibu dagi ni. Ay no mati ang pang na na bay na lak minaraga. Tayay magi ototo. Nangna na basa lu bata leham da bata ki isa nu patum pung na scooter in thok tana thor patu di mal ka nam ta u hok di hai bro
0: ha khang de bo adu yong na di hai na hok da ba mali
1: adum tang ga hek moi ne u hora ma di na pha dong ni khang de da nom ja to wa di ai ki pun si ma hing si na su ne as ma si da ni mi na yam ngang na ning se
0: hoi ne adu bo wari du bu kari no kam da u ba no hai ba
1: Domja, lega ini mising sih na, aye kong tang kuding yang sili hai basya, aye kang na, adu ko jackson na zazari bani. Domja, aye kuai gini mai joko daba thabak, aye tau kideri, tau su tau ro, aye bu thazabi yon domja.
0: Ihe, nang bu kang di thazadi hai bagi wanati ne, aye kui ne nangi mati yang pangbangam drasu, nangi maramda, mina papa tengang nara abadi, aye kui su tadun lay bedo, ngamak tadana. Karino, kamdo bono, nangwa da amuk tadi hangruki ya haidun la ini ne.
1: Yam jume, domja. Wari hai babu, ngarang numit taram dai da. Ay na doka lo le gen tau ringe tana. Nupa ama lak tana.
2: Kay domta hangzige, swai sivu kari pofonga le gadro. Ay gi ay karche pai beho. Ay uri pokta gini, sana hal kogji. Bisnupur DC office ta supply masa-masa tok jemani lambi sida yamna toina chache ai gi gari si thamjaramge yarage di nambol phaudang jongnu ba upai amatang nambol da di gari phangu si ai ai gi si matang ya da bagi thamoi sek ne request tok jemani lana lobin adomna ngamloi tak pir bisu ai gi di upai le jede adubu yarage di mating amtang pangbiu Adungi tobimal punsi ki kaujar.
1: Sumna, magi mateng pangu ba kagtan hindom cha.
0: Adu budi yam na pay. Adu bu masak kang da ba nupa adu da mateng panglu ba dunine kudong kiningay wiri ba si.
1: Ay di hingna na wagi damagta lambi mapan si da pando kan si mapambani na. Mi makal makal ting ni. Adu bu no magto ay nangam na ba ting na da na laki ba ngagtan hindom cha.
0: Pai pai pai, madu sumla bani. Tahu bayi di mising sih na tahu riba tabok singse. Tahu dringai da makui makui makuk da. Ha na kalaga, kau na tabok oin na loi na wan tuk bani do.
1: Domja, ai di patabok akan su amat akan jadi tabok tu su wan tuk jaroi.
0: Madu da kang na salui bi ma. Migi wahai bersih di ne, kala su tagani, kala su tasin na loi da bani. Ai na tu sumla salaga loi dia na.
1: Domja, migi bayi kui sih. Ai gegi wa khanna badagi mi gi wa ngangna badana hena thawai yawi adugi suma thakta 이불로이바 레이트라비 이샤수나 하와이리비 에이기 마름다디 아무 가수해는 강나닌가니
0: 호이니
1: 누바나 하신디 탐보탐비코니 아이는 농파도 마주 가지 땅 토부와 피야마 땅 핵일루보다 레가이기 이세미님 생신의 파보네 마미 카나 형의 이번에
0: 토이비 이놈 자수마도 뿌나마 강이 오이예 아도부 낭디네 강가다바니 분시세 생내두네 행가다바니 하우식디 이슈통 복수 싸우러 애드나
1: 남자
2: 난한기 스쿠터도 프로그램이
1: 해마세
2: 한한기 노트북도 칼을 내비려버리
1: 오 눈자 산한 해도 많이
0: 오
2: 난한기 아이기 가리도 호락두나 꽤 안는 와루래 멈수 멈실라도 봐
1: 눈자 하우식디 눈자나 강빈닝은 버싱도 가르마 카이디 캄비르 바나트로
0: 하우지 티푸나 마캉에 파레 파레 파레 아두디 아이슈 요크러게 루홍보도 아이라 뻥암드레 와롱노나 크라 하이르무코 카나나부 니미 타반 파이 하이드나부 니미 담마타다 불랍 루홍보 팡진나르 퍼시다디 카나기다부 야구다게 카나다부나 야루시게 아이 꼭 가싱가오보자니 아두디 부고 아이슈 살레 살레 살레 살레
2: 이놈 자가 가리와리 사나름
1: 아 아이는 나랑 티엔에 민 우크라가 파저로 하이브도 아두기니
2: 근데 하이리시부 와잖나 가이다는 보자라 까리까리
1: 아 나랑 아멈바다 아이시 니빠마가 레럭 마친달레 민나 하위 하이다나 호텐데 강나 보자니
2: 오
1: 아데데 인돔자나 까리노 감도보노 하이다나 항발라 아미바 탄자드다 솜수 헤글라이
2: 오호
1: 인돔자기 만도와리도 사너버두데디 마수 아숨무도 강자 크레다나 미왕강들 입으신도 인도움 자나네 너무 빨타 자루라니 와리해부 신이다
2: 아이기 마땡방 비버기 레카이 와톡 오이도리잖아
1: 아 에코네 까리라루 버기 레카이 와톡 오이도리니 가슈 칼루누다 란드라갈로에레 제 꽈따빠키
2: 아 호이 사라오이네 따피로 나랑 꼭 나오도나 무또이부
1: 까리기야
2: 아이디 분식이 자다 사자락들
1: 나랑 자리두디
2: 나랑 자리두나 분식이 아한들이
1: 나랑 뒤에 깨도보이 자리봐
2: 왕두니 아이니수 이튼다 한 자리봐
1: 세 야라들이 영어 까리까리 하포코게
2: 야니 셀 시들이 자리
1: 마 야래 야래 세한도 로로 하우진비오
2: 까리기노 녹신비오게노 과기세네 수마인토로디 농파도 과사비상을 깨도보겠이 이까이도래
1: 이가 비르노다 아덤 장비로 마탕 라빠다 딜라오르게 나시기 딜라오자라로 아 수업나서 안안기 보이가 야마마라 비레 이시디 세세 합전비 에
2: 이산에 자리고 아도 와리두부
1: 오 하카노 나시세 루홍보 말레이리
2: 오 아 나사이 인놈자나 하이펫 촐럼부도
1: 호렌단 자자르 디할럽보다 나이땅 파데 점선비로모 아두도 와리도 리르기
2: 어허허 아이 쇼이드나 장락해
3: 할마, 그게 누가 놀아봐?
1: 회다다.
3: 아이디 꽝등 사실에는 락보니 그래도 그래. 누가는 다 놀아디. 타박실라보.
1: 이 루홍범아 작가도 볼래이봐.
3: 예, 파래 파래 파래. 아두디 살로살로.
1: 아, 사랑할 살라시.
2: 어, 파래 파래.
3: 루홍바. 오, 아이씨, 마나 이 이만하게 야드리시디, 마름 내려매드나. 감독이, 나 시디 후라노 파리다. 어두다, 마그세 민네 크리브누 파시부, 아이기 이만하게 까야미해는 파범이오이 자누네. 마디, 레샤디게 사르가, 두칸 론실라가, 피에마 인부 인더보이, 헤헤 꼬이터리 비자니드나. 좀 그래다. 에누피 나 코이세 야닝 뭐만 품다디 레이나드기 주해네 토리 어두가 가리움바 야닝도 뭐만 품다나 농드기 주해네 깔리 하이나보다 흠 파이파이 까나는 암무기 이행나보 따라드는 낭카

0: 아이마 농부 할렉트리잖아. 누가 안돼 항드리네. 한덕기 마땅시리 다른 바전에 살리. 마기 마석시리부 다른 살위드 미디 아땅분이다. 나시디 아리에빠 마캉르가 할렉.
1: 깜꾸이르게 나이부와라마니.
0: 꾸이드리다 여룩부다 나이리.
1: 아드디 나당 파묵고 아이통 항아가 과체먹게 와리도 살았시. 거북이 우리에 자, 자.
0: 아이 와마다.
1: 가리와노. 얌루보 와가 대항아 가누고.
0: 얌루보 나테다.
1: 아드디 헥다 하요가이노.
0: 하이르게.
1: 하이로.
0: 사우디 사르카누코.
1: 아르보 와나테 하이다이냐. 그대보이 사우디노.
0: 아두브로. 낭세. 케드르바수 이참참나 파지. 아두가 나실로보 살루보기 파잖아 케로 마퉁시다. 우버다디냐. 하이나이리테노 파자카레.
1: 아싱베이라네.
0: 아싱베이네. 이소사키. 레샤딩에이다가디 나숭랑이도 미얌 카나름도 마리.
1: 아두 박칸고이링에다디 사나한기 허지 염다 라이리비 이베마도나 누피보나 막다기 보미헨 헬리칸다나 루홍다나 라우키보 오이랍니다. 란브라네 낭낭아시 아이부 파제이 하리시 얌농아이 아두 카라디 티엔크레네. 호이 아이칸니 파자바데기 아빠암바 아빠암바데기 눈시바 마시 산나빈 아두나 낭깅아 시기 파자바도 미꼽시 각다기 오현지고
0: 아이디 아두 마이너가 응앙고 석바 해롭니 하이버 숙타 타주르 얌놀루만 그래라 그땅 참나 하이네시바
1: 아두부로 낭기 융기 입에 마두나 분시 숙박이 오이나 파자할루 하이브니다
0: 아스 사티니 가이 그래라
1: 이가이로노 이가이로노 아이기세 이가이부 비바 나테고
0: 나테 이사기 와칼다 누아이브 좀발 하이브시 가라이브 거부니
1: 그나고 만우파하마나 마기 본시부 인토군데 힘바바마바티 마기 누피부하나 마하라니 오헬루 하이노바 아마슬라이다나 삼나 하르바다 누아이브 좀발 오이게 하르바티 누파누피 아니마키 언더스탠딩 땅아이카티 좀드르네
0: 좀 야암네 좀이 아동의 탱으세 분인 록싱 야암고이 아도 이샤기 제히시부
1: 오 아이세 세히니 푸마리마 봉파그리 아직 니 푸마가 짱해 이봐
0: 오 아두디 아이고데기 세히 많이 망아 할래네 이때 마이너부 거부자리잖아
1: 아두 수카이디에 양파이 디나바 로이나바 하이바시디 민고고마 공로바수 파트라네
0: 아두디 거우따리 이때 마
1: 하오
0: 아두 이때 마 나랑기 미노르가 파제데 하이베기 마땅도 부
1: 아, 삼벌 가비드라바 인콜라마가 방콕 오이라바 아기 분치시다 누바나하가 마파마탐 리행다나 와리샤나다나 레이바도 니기 미노장가까니 하이브니다
0: 마네 야암네 중크라와네 마두 강나 짠나락다 버드기니 따히다바 바오 뚜이네 따리비시
1: 이응웨 아기 나하웨리바 마이통 피범무티 아두가 분치마 힝치나수 미암나 이부 한타나 칼리 아두나 카나카나 곰바나 파제이 카리 곰바다나 눙시 마시데기 핸독바 와이 까야 까야 아이 따크레 아두가 사나할 아이 낭기 미엥기 아르타소 칸키다바디 나떼
0: 야레라 이테마
1: 아 아이슈네 아이기 와칼기 박다 파진바다 와라바 눙시바기 이타 허르키다바디 나떼 아두고 마미 껍도다 너희 다모도 마부닝 신자도나 다모이다 찌엔나 꼰친자도나 허르키바 이탁 이봄싱도 템진자도나 라키바네
0: 이때마 다모기 와리시부
1: 응 난 허도락바 양파레 허우직레이리바 스쿠터세 너희 다모도나 타오른바니 Later,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염시 타독도나 쌓기만 하면 뜨득해. 마시 봐오 할라키드래. 애기 덤으나디 다자리 막 쇼이든 할라키니 아와버 뿜나마 꺽토보 덤누나 마나 할라뻔 놈에기 농아이바두니 애는 아이리
0: 이때 여기 와리시디 온통은 농아이키드래다.
1: 애기 가슐리타보 와리시나 농아이 한다바디 파티 가히나 속한질로노 이혼은 미워 이외 코이다 해 핵장행 따위 그리고 이 코이기 강부 간부기 샥디 장행도 봉 감나나바 탱나라바디 탕나바 미꼽다 그 동자 아버까야 아까야 방도나 마이 빨라보 본시 오이기 다우리바니 하이다나 하이니다나
0: 오이대마 아와오게야 강부나 남나나바 탱나라바네 아도 혹시 기 담모부 가다이다
1: 그이래 나 시댁이 저희 딸 아무 해래 마와마 밥 아마 따기도 이자노 바 시댁 미 외나나 바 칼라가 아이 가직다나 레이카이기 코나이시기 민옥 마 샤마락시다 반두간 마 자시마다 와나 밤도나 나 시 바오 힘내 이번에
0: 아스 이때 마 이때 마기 아칸칸 비에두가 아생 마 마마모 이브기 와칼론 타그딩하니 나나오나 타모이 시에나 타겟자리 이소나수 소이드나 타우잔 그랬거든
1: 호이 마땀도 파오 나이바 따바네 아이금나 라이바 티르비니 비카야 아마수 행동기니코
0: 행동기니 대바 아두가 분치시에 야암나 까헤니수 루우나 칸질루누다 마름디 팥드바 칼라가 팥드바 팡이 아파바 칼라가 아파바 팡이 하이니이다나
1: 호이네 밤도 보고 안간가노 밤도 보강가가 밤도 보도 팡이 아빠 망가가나 아빠 보도 팡이에나 하이부도 아이스 따크레니
0: 모두 좀 넘니 때마 아도나이 코이세 아빠 보강도 칸바 아빠 아마 오해는 거 타박도 칸바 아무디 진등강 톡바 야암나 마루
1: 많이 많이
0: 아도 때마 담목이 오이바 라이트인데 가리 가리 찬비기 같고 코포고 모디 또 비크라브로
1: 아 우리 다모도 만나오마야암나 꼬부대기 아이나수 농시나 망원다 다모야에 나 꼬수기만이 다모야에게 마기 나시 봐봐 잡잡아 시행고 봐오 아마 딱 강드리만이나 아이 깜짝방 톡들이
0: 다모야이도 행룡키니 때마 노무디 소이든 할라키니
1: 아이쇼 아이시번두기 와칸도다 숙덤 핵덤다나 농안 키바 힘세 마식양 그래 나 시수 아놈 다모야이 힝리 농무 소이드나 애기 망들 렘드키니 하이브세 애기가 칠파 타져버네
0: 호이 마부기 타우자 이행바 하이도네 아두디 아이야무
1: 바르네 바르네 여우로 아이시 통로래게

0: 아니 너네 마시보 아이는 락부 그딩기 통할람드리바시보 끊어 이놈자 하마 퇴비야 라우니 낭니니 아이는 아이리세
1: 이놈자 아이세 인콜마자 아무 꼬이바도 나 당장우 그대기 그당 탱도가
0: 에 파이 이엄마 빨라디 삐깨라 싸우게라 인콜라 마 꼬이바 해보세 야나 까나 가바사니 하이 나이 코네 이슈 또 뽕나 빨리 강감리도 부 세겐디 비전드니 나 하이바나 트라네
1: 오 마네 인덤자
0: 누아이디드고 아도 고리기 싹들이 미카야 묵사하게도 우리 봐
1: 이분 먹이 마마나 봐 훈가 아 뭐이 가까워 하게디 이에노에나 자르니 하이리 아도가 아이코에 따라 묵이나 나 자르시라이나 칼리바
0: 예 세세세 고린 이슈이네 싹사는 아빠 시엔도 아이 해도 부터 오겠세 세 빨리 싱아니니 고나라더라
1: 아 야만 카린덤자 옌드디 뭐이가 가는 로이드 되기 자더니 하예
0: 호이니
1: 세 아이 빨리 신 엄카 당하게
0: 야래 아둠 빠실로 아두디네 우리 난가 가가가 따라 아기 예수
1: 화인동자 마시 이자 돈 보나 매직 바스터로 밖에 누가 알고 있나 동자 수영나 자빠마 실리시다 당어야 해 남들이 여름마디 배아들 누가일까 봐
2: 대마 대마 대마 거의 노래 못하겠어 세 고함따
1: 야니 아이 하옹나다 빠게
2: 아 대마 다모샤나 한두고 라로디 잘라
1: 강대니 그게 오라잖아 그 이리네 마나 라키드리세 돈바 낭나 한당 와락 사나 한지고 얌 또네 도이네 항이지고 가리래기
2: 아 타보 안 먹이니 대마 아도 가리고 뭐다 모두 라디네 아이니 오늘 더 야디네 소이드나 더 미우고
1: 호이네 소이드나 하이게네 아도 가리래기 해봐 마람도 강아디 사나 한도 고 헬라오 낭나 오느닝에나 담마니 아데기 마나 뭐 가리기 노나 항아디 아이네는 티제나 마람도 하이비 아이드나
2: 대마 가 쇼리 만나티다 담모도 헬라 보가네 이때면 소똥 강아동
1: 낭게시디 아이암 강닝에 에다
2: 아 대마 아이 호렌 하게 아도 담모도 라디네 동북동 약등 천에 답이로 아스 때이면 주네 포는 땅 빠이비디 야르바니니
1: 하지 뭐 담시데 디네 아두시 아마루 왜 아이슈 빠이도 야드네 돈바
2: 혹직디 인터넷이 온라인 이모템 오이름이니 하도 되테마 아이 무찰로 키게 과도 거다
1: 호이 와스레레
2: 첸첸레레 거디마 테마 오랜 쇼베야 되고 아이샬레 테마 아이샬레
1: 잘라 카리 눈에 마시에 앙신은 떠오르시고 허리는 부디에나 하이게 하리고 가리 와버리잖아네. 거기다 강저 번대다.
3: 너 아주 털로노 봐. 저 장어금실에 있다. 그 요새 꽈 먹으면 더 싸기지. 아저 아이기 와리 호두 오는 거 있다. 호이다.
4: 더비 낭무가름 그럼 빨리게.
1: 다운기야. 하나 하나기에듬 아마 하이두니다.
4: 아이네 신부디 낭네 야키대도.
1: 다운기야. 이까이 강답도 아무 호비를 안 우야래.
3: 이까이 강답을 가이니 베킹다 임팔마 사람을 내려보니 가이나 콘간마 가서 헤르메니 비마디야. 로브 로게 컬러디네 나는 로브야래. 머릅신은 애 밤드드는 로브도 보여하니.
4: 저
1: 나는 바르게 핵다 로브야 보는 비니네 컬러로 와이샤. 나 색도 옛인데. 야 소자 그렇잖아. 잘로.
3: 저 시죠. 혹시 파우로나? 하, 파우로!
1: 파우니? 남바디한테 파우니?
3: 어, 아, 너 어디? 파래!
1: 파래!

0: 누가 해야겠다. 이때 마 쇼금 내륙벌이 아마 로비오로 아마 나이 부 그러게.
1: 사나할 미스노 부들 아디 쇼금도 핵도 못다 이니고.
0: 오이 독사. 아이기 아리 부빌 마사마 야레 하이두나 카이로비니.
1: 오.
2: 담아 담아. 아이 이때 메데 과사가 레링 머신데 이마나 범고 버리 샤나이다. 담모시 가이통 사키고 우이다. 이제라이니. 담아. 라. 에 코디 서비스로.
0: 네.
2: 라 담아.
0: 돈뭐 까리 까리 잡을래
2: 이게 아니 나 뭔가 이래서 꾸이라버니 러시시 잡으시려고
0: 하다 까리는 마나 하지 죽이템
1: 돈봐 까리는 오네 낭나 임판타나 한 기다고 미부 나이온도 살루시 하이드고
2: 놈자 마름도 커닝하디네 시대가 땅내 빌어모 꾸이라버니 용파고들이 담아 러시시로 잘라시려고 하다 잘라시려고
1: 까리는 오네 돈뭐나 사나한 뭐 마용타나 부그리시보 사나한디 마 사지 이빠빠 클레네 떠오르시보 나디 엄카나자이네 토록다나네
3: 후이네 그때 우드자 노마시고
1: 아도니
3: 아도 한덕시 마나 사나 한지 너무 망래르바니 누인동자 카나세나바디 톡동만데 돈바시 하나나 들어바니 얌나 홍어바니 얌파르바니 인동자
1: 후이네 한덕 마럭시 람비수록도 우부도 웃기다 먹고 이래나 고이주 관람이바니
2: 담아 아이기도 이거 더 보면 함시 담모다 이런 빙쟁한 게는 클래시 꼬이러네 봐 담모지 꼬이러네 이런 거 아니지
0: 아이디 아한도들이 이봐 박할로롬이네
2: 담모
0: 낭나 떠오름시디 스판젠나 떠오름이
2: 오이 담모
1: 해마 돈봐 나 코에 할라 브로 까이도 오버노네 코에니 살우리도 봐
0: 돈봐나네 브로콜리스 다음에 박사나 어떤 파전에 타는 거리 놈자 아이디 뿌강각도나 까나나 다리노 하이로 파 황그룹이 내일이
2: 아스와디 와해 마땀나따보다 부토포니나 실부디 팡바
3: 돈바 와드나 시엔단바 야브라 내부모
2: 에이테마
3: 아디시 마탁다 아쿠이 쿵강도 부우라바니나 시군바세 아쿠이 노회나 타우당카라 헤나로 홈수 토이드나
2: 수미테마 아이쇼 에미에니 타복쇼로가 행동 오래디 나립도 맘도 수야이나 칼로보니 고맹이 타복도 오디니나 이는 못 가야 되는 걸 토르시지. 그게 뭐 담모시 액티는 좀 들어봐. 혹시 파보네. 이 고맹이 타복 가야 하면 기도이니. 칼로보다 이 단대까지. 아두부 담모가 태어나보다기 안오고 망할아버지 방자리 때마.
0: 아두부 망할도는 아후보니. 그리고 뭐 마탕마탕 마이 빨로보디 고맹들 레스타 독실라가 세인고이 마탱수 러브야그리. 고맹디나 타복 파자나 똥능바마디 떠오르보미의 신고 마땡 빵을 게하는 레이브니
2: 시댁이디 뿐음먹 담무가 따나라가 로이 떠오르더오네 아두 담무 담무기 간택 넘버를 군바 맞다
0: 제가 아이기 가치는 로이 얼매 제가 가치는 얼매
2: 담무 얌놈아 저래 실례라디 아이 담무다 항행 먹고 되면 항아서 이안하니 담무 벌이 담무도디 아이씨 아두 고비래로 우리우메 암도 에이 없디 인자로 그게 아두 내 염대 써나 보다 오게 담무
1: 오빠 아들이 아이 슐라키 나기 고비도 아이 기타 레이즈기
2: 눈자 아들이 뿐은 사미나 실라
1: 라라라 사라
2: 눈자
0: 이때마 도문에디 아이가 태는 보다기 안 오고 망하는 뭐 방리 칸두나 하라오지리 소음나 아이수 이때마가 태는 보다기 안 오고 망하는 뭐 방리 칸두나 누가이지리 아두부 이때마네 비리보 망할수리 미우이베 쿠나이 뿐은 먹더니
3: 아이나 가리 망한 비라바
0: 이때 이모기 와칼다 담모도 노무나 뜨가 노무디 소이든 할르키니 칸두나 담모 야우드수 아숙구이베세 아와나 미녹 메사 까야 까야 칸두나 나시 파와 이사부 미웨는 세웅니 칸두나 이사기데모 뿌나모 까톡투네 행망감니베세 다세이나 나나오나 탐모이세이나 타가디
3: 사나하
0: 나시기 땅도 lay tatra, we rum them see the lady be. No, no, no, crow, we overbe. No, no, mapura, we kinder be. Nupi, kaya, kayada. Itemagi, piripsina. Taruta, sing of a mangalama, piribut.

0: 아이 쭈아이비가 사고는 행리바 미워싱부 한탄에게 행바 아무디 따티 따워이는 따위 위로이다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이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라바 미워이싱다 따티 따워이는 따우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워이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mbigani. Onlin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sang laga complaint of Vig. HIV eski maram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g. Amuk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Thoram Sandukduna Tahanjuribasi Akaswani Falgi Megahertz Jamag Ahum Dasmik Mangada Sanduk Churiba FM Sangai Channel Degini Hauzik Pungfa Masida Lanthuk Churi Good afternoon ladies live on in program Thoram Masida Nupi Oibi Singh Na Phone Tawiraktuna Sarukia Biu Aikoi Studio Ke Telephone Number 8798803293 Number Amuk Tanggahana Ning Singh Churi 8798803293 Tamjari bus studio ki telephone number ase the call to biraktuna sarukya biu adom ki call khaurang nangai jeri

0: ꯑꯟꯅ ꯊꯦꯝꯕ ꯂꯥꯛꯅꯔꯝꯃꯤ ꯑꯗꯨꯕꯨ ꯇꯣꯛꯄꯗꯤ ꯂꯥꯏꯔꯗꯅ ꯍꯦꯟꯅ ꯍꯦꯟꯅ ꯑꯗꯨꯝ ꯀꯞꯄ ꯑꯃꯤ ꯑꯉꯥꯡꯁꯦꯀꯣ ꯎꯄꯥꯏ ꯂꯩꯇ꯭ꯔꯕꯤ ꯃꯃꯥꯗꯨꯅ ꯃꯆꯥꯕꯨ ꯃꯥꯡꯒꯣꯟꯗ ꯄꯨꯊꯣꯔꯛꯑꯒ ꯑꯃꯨꯛ ꯊꯦꯝꯃꯤ
1: ꯁꯦ ꯁꯦ ꯁꯦ ꯁꯦꯕ ꯀꯞꯄꯅꯣ ꯍꯥꯏꯕ ꯇꯣꯛꯑꯣ ꯍꯥꯏꯕ ꯀꯞꯄꯅꯤꯗꯀꯣ ꯑꯩꯗꯤ ꯃꯥꯒꯤ ꯃꯉꯣꯟ ꯅꯨꯡꯁꯤꯕ ꯅꯪꯕꯨ ꯀꯞꯄ ꯇꯣꯛꯑꯣ ꯍꯥꯏꯕ ꯁꯦ ꯇꯣꯛꯑꯣ ꯇꯣꯛꯑꯣ ꯆꯥꯒꯤ ꯃꯔꯝ ꯃꯣꯛꯄꯅꯤ ꯇꯣꯛꯑꯣ ꯇꯣꯛꯑꯣ ꯕꯣꯕꯣꯛꯁꯨ ꯄꯨꯄꯨꯁꯨ ꯇꯨꯝꯕ ꯌꯥꯔꯔꯣꯏ ꯍꯥꯏꯕ ꯇꯣꯛꯑꯣ ꯍꯥꯏꯕ ꯅꯪꯕꯣ ꯁꯦ ꯁꯦ ꯁꯦ ꯁꯦ ꯍꯣ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ꯍꯣ ꯇꯨꯝꯃꯣ ꯇꯨꯝꯃꯣ ꯀꯞꯄꯅꯨ ꯁꯦ ꯀꯞꯄꯅꯨ ꯍꯥꯏꯕ ꯅꯪ ꯊꯦꯝꯕꯁꯤꯗ ꯏꯃꯥꯗꯤ ꯀꯣꯛꯄ ꯉꯥꯎꯔꯦꯗ ꯀꯔꯤꯅꯣ ꯇꯧꯔꯤꯁꯤꯕꯣ ꯀꯔꯤꯅꯣꯕ ꯃꯥꯅ ꯇꯧꯔꯤꯁꯤꯕꯣ ꯊꯦꯝꯃ ꯊꯦꯝꯃꯒ ꯆꯨꯝ ꯀꯞꯄꯗꯤ ꯁꯝꯖꯨꯝ ꯍꯦꯟꯒꯠꯂꯛꯏꯕ ꯅꯣꯡꯅ ꯅꯣꯡ ꯀꯟꯅ ꯆꯣꯕꯗꯤ ꯁꯦ ꯀꯞꯅ ꯋꯥꯔꯦꯗ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ꯑꯁ ꯀꯔꯃꯥꯏꯅ ꯊꯦꯝꯗꯣꯏꯅꯣ ꯁꯤꯕꯣ ꯑꯀꯦ ꯑꯀꯤ ꯃꯁꯥꯒꯤ ꯃꯃꯤꯡ ꯍꯥꯏꯔꯒ ꯊꯦꯝꯃꯁꯤꯔ ꯑꯩꯕꯣ
2: ꯏꯃꯥ ꯃꯃꯥꯗꯨꯅ ꯑꯗꯨꯃꯥꯏꯅ ꯈꯜꯂꯛꯏꯔꯥ
0: ꯀꯞꯄꯗꯣ ꯁꯨꯡꯂꯦꯞ ꯂꯦꯞꯄꯛꯇ꯭ꯔꯕꯗꯨꯗ ꯃꯃꯥꯗꯣ ꯃꯑꯣꯟ ꯃꯑꯣꯟ ꯈꯜꯂꯛꯏꯅꯤ ꯅꯨꯡꯁꯤ ꯈꯔꯕ ꯃꯆꯥꯗꯨꯅ ꯀꯞꯄꯗꯨꯗ ꯃꯃꯥꯗꯣ ꯍꯨꯃꯥꯡꯅ ꯄꯤꯛꯀꯥꯡꯉꯤ ꯋꯥꯕꯅ ꯋꯥꯈꯟꯁꯨ ꯐꯨꯝꯃꯛꯅꯔꯦ ꯑꯗꯨꯗꯩꯗꯤ ꯃꯃꯥꯗꯨꯅ ꯂꯧꯁꯤꯡ ꯑꯃ ꯇꯧꯔꯒꯦ ꯍꯥꯏꯗꯅ ꯑꯀꯤꯕꯒꯤ ꯃꯁꯛ ꯐꯪꯂꯕ ꯁꯥ ꯑꯆꯧ ꯑꯆꯧꯕ ꯀꯌꯥꯒꯤ ꯃꯃꯤꯡ ꯄꯜꯂꯒ ꯊꯦꯝꯃꯒꯦꯅ ꯈꯜꯂꯛꯏ
1: ꯃꯁꯤꯅꯗꯤ ꯀꯥꯟꯅꯔꯔꯣꯏ ꯑꯀꯤ ꯑꯀꯤꯕ ꯁꯥꯒꯤ ꯃꯃꯤꯡ ꯄꯜꯂꯒ ꯑꯃꯨꯛ ꯊꯦꯝꯃꯒꯦꯀꯣ ꯅꯣꯡꯃꯣ ꯇꯣꯅꯤ ꯅꯪꯕꯣ ꯁꯥꯃꯨ ꯃꯅꯥꯇꯣꯟ ꯁꯨꯝ ꯁꯪꯕ ꯃꯅꯥꯅ ꯌꯥꯡꯀꯣꯛ ꯄꯥꯛꯄꯗꯣ ꯆꯥꯎꯕ ꯆꯤꯡꯕ ꯄꯥꯡꯕꯗꯨ ꯂꯥꯛꯏ ꯍꯥꯏꯕ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ꯑꯣ ꯇꯣꯛ
2: 마마도기 칸보다 어떠오빠 앙앙 하이도니까
0: 하도부디 와리니드나 와리니 따보다 순에 라이자니 숨하이네 라이링아시다 달락시다네 사골 후란 바누 바마 소무글라 해도
2: 아
0: 후란 바두나 칼리니코 누웅 수수이 마푸 토락 바탈라도 보니 칸다나네 마지 사골 상다 상그레 아데이티 솜다나 마마도나 마사부 티엠바다 와살라에
1: Nong
0: sinamaro
1: na
0: makan na sobe. Ibong ko, tatala
2: eh!
0: Ate tayo din eh. Mama doon na tatala eh. Hay doon na,

0: 이게 뭐 사골 상두다 사골 호란 말락 바까이 두는 애 마기 마 밍반두 나까이라 에 하이나 티엠바다 똑 들어가 답다라 에 하이라가 또 이시나디 망원하게 해나 마 방근 깐바지 보이라마니 나 칼레가 이시나 아두가네 마나 빡타다나 레람바다기 짤라기 나 칸나 마지 하고래 예보고 아이 단자하도다 쇼음다 사골 후발락바 누파도슈 사마양기 마밍 하이바다 기드라가 답다 하이라가 기드나 까빠또 크래 히스 까람바 사월이가 바이나 칼리 마슈고
1: 에 아주 대기 깨달아봐 임마 마 칼리 비로오
0: 아주 대기네 사골 후란 발락바 누파도난네 아멈바두다 마마다나 마콩 쩍딱 또바 사골 러우라기 나 칼리
2: 바래라 앙앙숙껍도 그래 어문부시도 마마드나 샤골 아노이브 칼라오르겠네 하이씨 시디 샤바얌 팡라부 샤골 오이르 말리네 히씨 바이루부드 이깐 깔리네 샤루 샤루 맞다 아하 마심겐게 아하하하 신의 가람마 뽑자오이 노이노이 라오이 마시 마시 액도 부르게 하이하이 라오이 라오이 샤골라 노이비 농안드링이 시대살 허시 라오이 코코코코코 나샤나 우는 파리바 쯧쯧치세 아이 동네 아이고 동부등아이리 녹스키모망 터라치엔 그래네 아짜이슈 다홀드라 끈나 꼴라 쩌라 쩌라 마포 우징은 시트 쩌라오르지 하이 농시 카르카르 난 토르크도레나 쩌라 쩌라 하이 그리나 아이는 후루는 불에 끼버시기 샤고 왔는데 그이니나 이씨 그이씨 무시디 무시디 아이 타바 힘내봐 정타 홍도바 야들아 아이 정타 호르게 헤이

0: 답다 라 에, 하이나, 강호드나 하이도키라미.
1: 좀미, 좀미, 아저씨 좀미. 아데디, 망할 하이바 와이시 야오바, 와이바링 아마 무시해마시.
0: 망할, 아힝기 아몬발로이락두나, 망할 크라크라 우락레.
1: 아, 마탕신나, 하우나라올라미, 하이바 와이시 아프나 시에모니.
0: 앙앙두 템바야락트라바다, 마마두나, 사우라두나. 답달라 에하이드나 하우나 라우르르미
1: 좀해 좀해 아두디 마카무자 타라시 라우 타라시 해봐고 한다키시디 와히 바링 마뿡 판가담니고
0: 아
1: 아이네 와히 크라 하이라께 마두나 학나 마뿡 판나 나바 와히 합진가다바 야라드라
0: 야니 마 하이비로
1: 까이 야마시카 아왓 파하파시베
0: 기다막 토락라미
1: Kaya doon na sagol sangda.
0: Sagol paga daw bagilak lami.
1: Taptagi maming tabada.
0: Angang ado ka pa kang leplep kilami.
1: Matang si di. Kaya doon na huran ba dubu?
0: Taptani hay na kalami.
1: Jume. Huran ba doon na ahingi amang ba duda?
0: Sagol huran ga dabagi lak lami.
1: Huran ba doon na kayigi matagtatung laga?
0: Yang na tau doon na jeng kilami.
1: Jume. Aduti matang sina kai aduna kimanduna
0: magi matatong ni ba adu hanne yenglamde
1: chume chume ado matang sidi chumbalam ba khandu kadori ni ko
0: hoi
1: sam sam na haira bada aina wahai parenga ma haira ke mado nang na chumi na traga lale haira do haira ob ko haura si ko dudia
0: haura se
1: kai ama tuminna sagol singi marakta changlaklami chumbra
0: chumi
1: Huran ba masu sagol huran ba sagol sangda lak lami.
0: Jummi.
1: Huran ba duna kaigi masak u bada pakat pana kokchau bikara mi.
0: Ada su jummi.
1: Yam hai re. Pare pare. As, pungja ayaw kare ne tauri se. Se se se se. Hippo se. Tumba yabra yengo se.

하이잉 아유키 뽕따렛 메니니푸 타한자가니 페트웨츠데 타르마시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이보톰비 인스티튜트 오브 에듀케이션 미마기 템바글로이나나 포톡서브니 뽕네팔 나하롱기 콘젤다 타한자가니 소프 스킬기 바람다 캉진바나 나하싱다 비바카나바 히람시다 콘섬사누 라다라니 소프 스킬 트레이너 Kingdom Aviation Institute ka unaduna waribatai saba tahanjagani unabigatabi lorinda yumna Good morning Manipur khudol tamjagani pung Nepal minute nipuni toy Film amagi isai khudol tamjagani pung mapal makhai Namit khudingi matogum tahanjagani git sing mathang mathang oina ayuki pung tara minute ani Radio lila ge takak am phangbigani pung tara minute kunchani toy Manipuri matami sai singa muhanadan thoksagani pung tara matoy minute kunchani toy

마땅 아시다 제네랄 아시다 담자리 방아시는 미당아마디 하영기 타롬싱 삼릅나닝 생자브 노이자리 아카스바니 임팔 하우직 타비르시 나하롤기 콘셉트

나하로기 건절 타우람 따비리 바봄나 막보 아동기 마룩 잡리나 마이스남나 따람나 옥체리 그름체리 나스기 타우람다 부제르클리 람징레시 리글람마시다 타우람마시다 탐체리 인테리어 디자이닝 길람다 호지키 나하싱나 가람나 커리어 심가니 하이바히라마시다 마이트럼드 레이바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디자인 기 매니징 다이렉터 오이나 토포비르바 아키텍 일리엣 미데이 사펑가 우나디나 와리와타이 사바 우나디나 와리와타이 사네 제리비 차플리나 마이스

보니 또 덕분이 뭐 신이 내봐 하여튼 제 모랑 이 빠르게 싸우고 아이는 신근이 되나 뭐가 아침동나 싸우고니 야 그래 마땅한 것이 있다 없나는 신근도 없다름 신근이 아주 하여 따게 뭐 부모라는 토대성이 하여튼 싸우고 아이는 신근도 없니 하이 아두어버디 정아시에드는 마랑도 산하수롱 가대붕은 싸우고가 통일간이 지상철럭리 싸우고 통일간이 우버가는 마랑 통는 꼬름미 이붕은 통일간 싸우고 아니는 라프 시부가리금은 따귀기도 레벽경은 바하유 하르바다 마부마라닝 토는 마땅 아시럭디 무항어 꼬아따 마랑 샤오부농 토문에갸 마랑 아시대 뿌리 벌레라버디 마랑 레이팔 뽀안벙어 모이도리 니 토는 펌 신바따리 아시나 닝동이나 펌 신드링에다 나나이 뿌리 미시 하네나 벌시또 토랑도 위오이더라 아침동나 통이 있는 뭐 싸우는 와시 핵 한글럭 벗간다 마랑이 통이 뿌 마랑이 빠시대 마우 코이나 하이퍼댕가 뭐야 하이 마땅아 시대 야 밤나나이 뿌리면 신이 나버 주나라이 코이 신제게 하이 아두 어렵디 실루 실루 양은 바 가람동으로 신들이 너도 하유 왕왕에도 따먹가 대부마랑 통일 쪼원이 내야 기계 마랑의 시력 대부 나라의 뿌리며 신은 내버 새끼게 또롱 남자옵다 아이부모 랑골랑 탁비로 이겨 빠먹게이리 일리리 하이되나 빠먹게이리 일러도 나라의 뿌리며 파워이로 딱비우 이겨 까이번 차드니 빠빠면 까일래 이때 보면 밤내 사례니까 까이도 파워들 타전 벗간다 나나이 뿌리면 까일래 뒤에는 도록 벗간다 까인능는 타도 기분을 떠버려야 되나 뿌리면 세 까이기 뭐 후신드나 마 뿌이붕어 시리마랑 더우나 땅이 따면 빠이래라가 뿌리면 땀니 핵 따드는 틴 벗간다 나나이 코는 따방에 하르가 뿌리면 따 하르가 노래기 아두는 들어보디 민동는 밤 신벗다리 하더라 마랑이 싸우고 통이 아니 신의 붕어 닝 더우다 핵 한글럭 벗간다 깔라이블 라이드는 썸그러드나 모두 이부 마랑 탐징의 세 아이고 뿔레마 팥바고 오히려 팥다고 오히려 로이는 우이도 당징길 일하게 내 먹게 새 먹고 자른 이네 뭐 당징 조듬 따셨네 더드는 레이 아 섬동은 신별로의 그룹을 깐네 이봉은 마땅한 시력대 이봉 마랑 닝 더우나 귀기 또름을 남자오 시력다 하하하이 귀기 또름을 남자오 시작 밤 까일래래 하지만 까이번 꼬이대버 야디에는 까이번 꼬이래 가이번 꼬이 그러버 간다 시력 대이 붕어 마시력이 니 붕어 껌더우 이 뿌리인 벗고 걸리 뿌리인 마치 차나 야탕에 뒤마 뚱이를 낚아 걸럭 버나 닝둥이 차나 망대 구름이 뿌리인 버나 나나이 뿌리인 벗고 위부 그러면 차나 야탕 딱 위도는 이가 딱 비세 이뿌어 아이는 꺼우리를 시리네 아따 이나띠 이게 또르몬 남자오 시대 밤 까일레리 봄 까이에 시하트르브디 이게 마랑리 빡뚱 바타리 아시나 까이번 차벌로이 그래 부하이 농안 바다 까이 파바사타바야 디에드나 인도위 사나 등에 딱 바깥나 뿌리면 나도르브디 파리에게 안나나이 파적에 야 그래 아시나 안나나이나 뚜부뚜부 가르가 섬적에 마땅하시대 이봉어 뿌리면 세임바이 낙대 꿈맘이 아시 꿈맘래라가 닌다위 사나이야 당가득이 마뚱이나 농알하고 간다 이봉어 하이브 뿌리면 세 학등다 디민다 빠이래 하라가 까이파니 하더니 이봉어 마뿌 사나 꾸농 때문에 까칼랑리 머랑리 박다 아섬도나 까칼랑바 신은 머랑리 사나 꾸농 요루를 보다
ning thong de na sin ba bu di ni ne bu warang le pa khang an de ning thong de na sin ba bu di ni ne bu warang le pa khang an de ne puri mu mu ma thoi lu ki thorang pa ni na ning thong ne ma ta nga si de bu ha ri ba si bu ngop kham ba ga ma si kum da re

0: 쩌쩌쩌 눈을 내리시고 강릉과 시디 하우르그 시엔 콕 듣게 봐. 이따 와 이따
1: 어어 이따
0: 에이 거기 구박구범 누다 뭐야 구박구르실라오
2: 하이 나 진루 삐는 따니 미는 뭐 끊는 안 가노 봐
0: 해라 이따 맴짝이 구동비도 웅라브레 이따오 봐
2: 해라
0: 아이 나 한당 말아 아이 코이기 레봉 범범들 맞담 짠을 낳았디 하이브시디 맴짝이 속이 더리너뿐 그라마니니 이따오디
2: 하두기 와하나 떼다 이따 이후 아이네 좋아 사내리니에네 사내리시 시엘도 옹부디 농부터 야옥포티
0: 김만 그라마 하이브도니 이따 아돌라오 하우로 세바 시엔 그라 부로 나랑 망키도 북가뿐가 무리용 세바
2: 아이네 히에 능가 사내기 짱인가 번이네 아다 시엔을 레이트드네 떠오리네 환희
0: 아도 맴자드기 꼭 놀으라도 아도 그 허렌 시엔도 뚱르가 똑신놀으래
2: 오이네 아다 이사도 허랑 되기네 마 상암드는 레이디에바 히다 아파워 레이네는 뭐 시엔 레이트드네 아이나 나 쭈루피네 로이 레이래 시대부 아이나 무몽원다 까마인 바 사해루 도이로 아도 능기 시엔에 옌 바가 야오르디에 농원들이 기타 비로 모아보 쿠바이신 오이나는 봐.
0: 에라 나오기야 가도 못만데. 아이슈 양을 열어보는데 쿠바이신 같더니 빨리리시. 아 이따 아 공항래.
2: 하
0: 농원들이네. 그렇다고 오부 야오리요.
2: 아아아아더 치일 여름도 만디네 시소 야오르주 아이농원들이 비락도 만디.
0: 공항디 이따오고 슈 양을 누는 티네 다이네. 마망다 이따오기 루홍보다 시엔 정도는 양 깔로 혼내서 기다이니 마보.
2: 호이 눅시 이그라바이 나오느니 아드가 마디 내한테 뚜민 날아이브지 하이네다 아펑아펑 바이다 빵추다 수바 아 쿠이니 쿠바 쿠바기 파티니도 하 마나네 빰다 펑아테 쿠이니 숨 떠보시드네 아이니 하이브지 야도 만디 떠오시
0: 에 이따오 하이네링이시드네 공항디 욕실하네 아이살람마게 라이브게임 비오그로고 아이살람마게 마품들레라마게
2: 호호호호 잘못 잘못 아이 순에 엉뚱 이행아 키게 고가 예 그동도 너 요파투가
3: 다자와 에세 시기 마닝기 신콩도 아얌 레부이 이셋 루시라이드는 도우니 나 고강수 타박 아진 벌레이트브디 이셋 루시라우드나
2: 호이 아이 주락 보부디 얌 락닝바 아디 아이셋 타박 아진 바 투보만 자타 미야 나바흥바마 대야드리바 도시 멤사주 자투 그렇게 눈들 어디에 아주 이노부 시인가 여럿프로 시인 기타도 와요
3: 야옹디다 까다이 리시엘노 이시트베스베드부 시엘프노브로 따서와
2: 중 야옹브라는 황인이
3: 따서와 오이로이 오이로이에바 나나오나 이제 야리 야리 야리 아이 따서와 그렇게 아이 잘리코 따서와 아이 잘리
2: 심수 피엘로라바 마야안도 우메도 복구이래바 떠올시 쿠바이시는 그 스키임도 빠이더바네 어떻게 프락다도리 힝하시 떠올시 마시디까다람 떠올게 나들이자 도포야로이 도리 부크림어 빠네 수웅이 부징지 에이 판도 오르겠다 요파학도는 까다 애통해서는 던져야지도 요파학도 중에 디바에 강대했다 우리지 맵자! 맵자! 난 먹거라 얘기해!
4: 딸이 딸이!
2: 아스 따다 아이들
4: 딸이 안강 숨어버니 타박해로 신기해나 까다 오르기
2: 어때 요파학도 부가라 아이들 얘기해 나 우디해봐
4: 까이노 요파학도 까다 오르리봐
2: 이히 부크리 마빠한다 우리브나 삐진게 로이나 판도가 까이노 까이노 아진도 고나긴 동네 와니
4: 하이마 아두디 함파이나 에능아 사이 응은바다 레바 토럼바니 마닌데레 호이 아이 라우키
2: 호호호 포로 포로 포로
5: 나 피크라 판도아가 사이데 츠토 게라디 룸비아도 이네파 시 냐토 파무 비아도 이네파 마 파무데 부요레디 토토 범 헤탈라니 에 그동네게 몽주파는 아이 다우야가다 말이 쳇망쿠 컸다베 야다 도리
4: 시 시레레 따서바
2: 아가 아
4: 까이노 나 탄다와니 아시오 비르키
2: 임사 나 능와능니 포타르글 이루로 아이 단다 좀 보내려고 그랬다
4: 야이니 야이니 ಅದು ಹೋಯ್ರದಿ ಐಶು ನುಮಿದಾಂಗಿ ಥವಗ ಇಂಕಾಂಗ್ದೋ ಅಂತ ಲೋಯ್ಸೆಲುಕೆಗೆ ಅಂಗಾಂಗ್ ತುಮಿಂಗೈಸಿದ
2: ಪರೆ ಅದುದಿ ಮುಂಚು ನಕ್ಕನ್ ಸಿದೆಯ ಥೌರಕ ನಪಿ ಪಾನ್ ಪಸೆ ಐ ಅರಿ ಚಿಂಗೋ ವಚಿ ಶೋರ್ಗಾಜಿದಿ ಕಬಿ ತಮೆದೆತ್ ಹೋಲೆ ಮಾನ ಭೋನ ಬಸಿದ ಭನೆ ಆಮ ಭನೆ ಆಮ್ನ ಲೋಸಿಲೆ ತನ ಹಫಿ ದಿ ವಾಹೆ ಐದಿ ಮಚಿಯದ ಮಖಕ್ ನಾ ಪಿ ಪಾನ್ ಬಸಿದ ಶೋರ್ಗ ಜಿ ಚನಿಂ ಜಮಾಂಗ್ ಸಮೆದೆ ಅಸ್ ಹುಮಾಂಗ್ ಗಾಜಿನ ಲುಪ್ಪಿ ವಾ ಪರೆ ಕುಂಕುರ್ ಕಾಸೆ ಬುಕಿ ಧಾಮ್ ದೋರ್ಗೆ ಮಾನ ಭೂನ ಸಿಸು ವಾದಿ ವಾಕ್ಸಾನಿ ಐನಿ ತೋರಿಸೆ ಪದ್ದಿ ಪದ್ದವ ಥವಕ್ ನಿಕೊ
4: ತಸಾವ್ಬ ವರಮನಿ ಪೊಥಾಬಿರೋ
2: ವಾದಿದ
4: ಐ ಸಾಸೆ ಮುಖಿ ಗ್ಯಾ
2: ಚಾಸೆ ಮೂನು ನಂಗ್ ವಾನಮ್ನೆ ವಾ
4: ಸುಮ್ನೆ ತಸಾವ್ಬನ ವಾಕನ್ ತಾರಕ್ಪದುನಿ ಐನ ಹಾಯ್ರಿಸಿ
2: ಹೇರಾಯ್ ಐವು ಯಾಮ್ ಹೋಗ್ತವ ಮೀದವ್ನ ಅದು ಐ ಖುದೇ ಎಂತ ಹೊಂದೋಗಿ ಗ್ಯಾ
4: ಸುಮ್ನೆ ವಾಕನ್ ತಾರಕನಿ ಹಾಯ್ಬಸೆ ಐದಿ ಥಾಜರು ತವನಿ ಅದುಬು ಖರ ಕುಪ್ನದಿ ಸೆನಕಿ ಬತಾಯ್ ಜುಹಾರ್ ಸಾನಬ ಮೀನ ಗಾಂಗ್ ಬವಾಸೆ ಕಯ ಥಾಸನಿಂಗಾಯ್ ವೈತಿ
2: ಕದಾಯ್ದ ಧಮ್ಮಿ ಜಾನೋನೆ ಮುಯ್ ಮಮಾನ ಪಿರಂ ರಸಿ ಎಂದು ಖರ ತಿಲೇರಂ ಕಿನೇ ಬಾ ಅದು ಉಪ್ಪುಜಿ ಜು ಸೋಲೋಯ್ನ ಲೋಲಿ ಸೋರಿ ಕದಾಯ್ದ ಧಮ್ಮಿ ನೋಜು ಚಿದೇಸು ಲೈ ಚೋ ಚೋಂದ ಚಿದೇಸು ಲೈ ತಿನ್ ಹೈ ಪೇತಿ ಚಕ್ ಚಕ್ ನ ಥಂಬ ಜಾನಿ ಕೋಯ್ ಮಿಂ ಚಾಸ್ ಪರತ ಮಪಂದು ಬಿಯೋದಿ ಪೂಬರ ಲಾಕ್ಪರ ಕೈನೋ ಮಹೆ ತೋನ ರುರುಕ ವರ್ತ ಐ ಕುಂಗೋ ವಿಶೇಲ ಥೋದಿ ಮಾನ ಚಿನ್ನ ಚಿಂಗ್ರ ಬನ ಪಿ ಹಪ್ಪಿ ಜೀವನ ಸೇಲ ಪಕ ಅದು ಕ ಮೋಚಾ ಪುರಿಚ್ಮ ಹಚ್ಚಿಕ್ ಲಾಂಗ್ ಬು ಸಾರ ಗ ಥೋಕ್ಲ ದಿ ಕಮ ದೋಬ ಮದುನ ಚುಂಗ ದೋರಿ ಐಸ್ ಸೋರ್ಗಾಸಿನ ಕದೂಮ್ದು ಲೈಜಾನೋ ಸೋರ್ಜಿ ಮಕ್ಕುನ್ನ ನಿಮಕ್ಕಿ ಬಪ್ಪನ್ನ ಪುಲ್ಲಿದ ತೋರ್ಸಿ ಅರೆ ಹೋಬಮ್ ಲಾನಿಸ್ ಐ ಪರೆ ಪರೆ
4: ಅಮ್ಮ ಕೈನೋ ತಾಸಾವ್ಬ ಖುದೈ ಹೊಂಗ್ದೋ ಲುನಿನ ಸಂಕ್ರಗ ಹಪೇಲೋಯ್ನ ಸೇಲಗ ತೋಲೈಸಿನ
2: ಗಹ ಅದ್ ಮಾಂಗ್ ಜೋವುದನ್ ತುಂಗಾನ್ ಬೌದಿಂಗ್ ಜುಂಗ್ ಹಚ್ಚಿಕ್ ಲಾಂಗ್ ಜರಾನನ್
4: ಪಂಗ್ಲಾಪ್ ಲಾಮ್ನ ಸಪ್ಪಿಕಿನುಕೋ ಐ ಮಂಗ್ ಹಾದಗ ಮರೋಲ ಮನುವಾಯ್ತವನೆ
2: ಐ ಹಪ್ಪಿ ಜಿಗ ಪುರಿದ ಮತ್ತೆ ಸಿಗಬು ಆಯೋಂ ಚಪ್ಪಯಾಬ ಪೂರ್ಣ ತಿದ ಮೇಮ್ಸ ಚಕ್ಕಿ ಹೇಳಿದಿ ಕುಂಗಾವ ಜಿ ಅಸಾಂಗ್ ಸೇಲುಯ್ದ್ರೋ ಕೈನುನಿ
4: ಅಸ್ ಅದುಬುದಿ ಚುಂಬ ಅದುದ ತಾಸಾವನ ಹಾಯ್ಬ ವಾಸೆ ಐ ಕಯ ಥಾಜದಿಯಬ ಜ್ವಾರಿ ಮಫಮ್ದ ಅಮುಕ್ ಚಂಗ್ಲುನಿ ಕೋನಂ
2: ಕದಾಯ್ ದಿನುನಿ ಸಿಯೇನ್ ಯೋಗ್ದನ ಗುಜ್ವಾ ಸಾರಬ ಯಾಬಾವ್ನ ದಿನೆ ಮೇಮ್ಚಾನ ಬೋ ತುಂಗಾ ಮ್ಯಾಜಿದ ಸುಮ್ ಹಂಗತ್
4: ಅದು ತಾಸಾವ್ ಬಾ ಥುನನ್ ಬಿರೋಕೋ
2: ಹೋ

0: 시보.
1: 브라티 뽑으디 나띠다.
0: 에이씨, 암나 나름 많이다.
2: 와, 보고 앙바다 야드럽니. 아예예.
1: 아이는 망하누아이 데서 토비키 노서 토비키 노는 하이자버네 봐. 나는 까림도 다비키다 버네 봐. 하우지디 파자레다나. 하우지 파자레 봐. 마마이네나. 누가 부자기 힘자비야 말라더나.
2: 뿌라해. 이 멋있는 비.
0: 피범 지역으로 봐 파오바. 유아 사는 키 칼리브라 싸오바. 아 시행 봐 마하이로. 아 누가네. 아이 타박다 오게.
2: 이마 아이지 좋아하지 야암나 밤새 보내 어두분나 때이마 깨야 자가다 봐 말았다 마이지주 그림 까봐 쿠추 서루 까이봐 이제 주마마 해줘 난 불치기로 이래 삐르바디 고비다이 아이지 나 먹으니 아이지 나한 먹기 뚱 물어보자니 아주 나라기도 도둑이야 이제 미컵도에 미컵도에 이마 오토리 초라까이 너 레비로 아이 아이 힘내나 보 혼내자니까 이마
0: 아두나 보 야라들어 칼로 칼로 낭나 밤라바디네 나시막 나바이 할다네 라현게 주아디네 야드레 고사오바
2: 주아라이부 뚝반비라노 이마 아이 아이 카제네 아이 카제네 마이 주그린 까바 쿠츠 띠에빠 이 몽데 마판 토파감다드는 와나 마땀 레일이 바시 주아르 주아르 나 하드네 니코 오칼로 바다 오토오레 사오긴 그래 아이 오토오레 사오긴 그래
1: 독신나 바디나 띠에코 따사오 바아낭기세야
2: 그다이 데디 독신나 도니면자 난 좋아 이 소이신지 로이 후레드나 마빠한 두고 보고 이 가이드게 범문지다 좀 힙발레이지 해 좋아 난 집바라 야함 나디 아이네 밤 잡으니 코능시
1: 이씨
2: 아두 부치기 오이다 비다이 비다이 비다바니 코 해 좋아
1: 에만이 또 뭐지
0: 파레 파레 난 내 눈바토 마힌나 보호나로 가다디네 타우가누코 라우 수피라게 두카나마 수피라게 야라바나트로
1: 마론 독테 살라마 신우 바시보 지아리 꼭 하요 그저게 너무 나론 독트라 브로
2: 야야야 제레 이자레 야제레 이바
0: 난기 소르시디 미엠자나 콘 비리에다나 자오바 아도디네 파테코
2: 팟도 부러워 임마
0: 자오바

아카스반 인팔 FM 상하이 채널 다비리바 꿈다먹부 Good evening, 마니풀기 토롬다 드라마 옥사리 토롬마 시디기 다벅 아이카기 탐자리바 모바일 넘버 9863102016 넘버라 시다 아돔노 코이다비바 마니풀이 필라미세이 나차가마다 미세이 DX 메시스 다마디 왓츠업 메시엔저다 칸비락바 야라가니 아돔노 이세이 칸비락나바기 다벅 탐자리바이 코이기 모바일 넘버 아무하는 행싱자리 9863102016 number sida numidangi pungmapal phawgi manungda adon khoida biba manipuri flami sei da jaga mata bi sei sing kan birak payar gani good evening manipur thoro masi khodol ge harm da ta han jaga dori ba isai isi khundrakpam jiban na sakpa mata mi sei kan birak pe sms am khak thena jari Gulaf nangi fongdok taba asumna sehuri isai isi gi sairang ba nongthomba mangol jao isai isi bu ningsing birakli ba marup sing sina thambal nu hofam dagi laipubam tabubi nando thamsa sakumsa amadi ayingbi marup sing sina khan birak pisai ni kudol tamjari ngasi gi good evening manipur tharungi harmada puda tamina si

아텐 브레이크 하기 마통다 마룹싱나 타비라코 SMS 하고 고처리 그돌기 홈수보다 다한 자나 보기 방자리바 SMS 하시고 타비라기 바싱시나 통콩 미니시팔 카운신다기 휘드롬 사마렌드라 유남 고젠드라 롱잠 비하리 지암람 롱잠 이베멀 마룹싱시나 칸비라기바 이세이시 노마이첨 솔렌드로나 삭바 마타미세 예마카 칸비락바니 이세이시기 세령바 에켄드텐수바 호 루홍바 누밋기 와로이 포트 부르비낭니 아수마세 홍리

아카스반 임팔 FM 상하이 채널 다비리버 뿜너먹부 뿜뿜마시다 무한나타람 녹세리 하우진의 미당이 뿜마뻔 미닛 망하사게냐 카이홈도 이셋키버글로 인하나 뿜펌시들란 톡세리 사이트기 토롬 나시기 사이트기 토롬다 다인잠 비조이쿠마르 싱기 와리마차 얀디블라 아콩기 사이랭 아마디 지롬 라스케탄기 사이트기 와랭 따브팡비가니 토롬 부촉바 라이센드 싱탐 부촉바다 땜방비 괴락범인 학시

말림 펌박 탁시다 타와이 반부지이버 코디 먹더기 미오이버 거우바이 코이나 뿜나 먹더기 하이토이 싱토이나 록싱 레이나 차히사 가야마 펌시다 군다두나 레이락리 미오이버디 미눙시 강바 눙시버 파우바 싱바 와칼칸방암바 아파파타 랩톡방암바 까나바 까나다바 칸독방암바 뿜나 먹시다 토이버니 Tawbutabu, miyoy batagi hena tam tiba masulaiti, masina pura i, lan. Yek na yang tinaba, hat na sunaba. Laire inak kai bagipal, awang anem kaitok papurup sing, sokna samnaba yaba, amadi yadaba, asina chengba. Amuksu, saukat pagi mingda, ay koi isa na isa bu nomu nomagi, marai saita halakni. Mang silak naba, tum silak laba singgi marakta ay koi gi mahou sa su amani.